0: 저는 지금 푸젠성 푸텐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단오절 때마다 성대한 드래곤보트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여 척의 드래곤보트가 호수에서 퍼레이드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격일지 매우 기대가 되죠. 그럼 마오타이 차이나 인사이트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 백호재미 응현재가 재미는지용코아보행아
2: 출발을 앞둔 드래곤보트 선수들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는 푸텐 방언으로 된 응원곡으로 짐과 북소리에 맞춰 아부눈율이 딱딱 맞는 글귀들로 사기를 북돋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1: 고랭 휘나! 고랭 옹아! 고랭 쏘가!
2: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드래곤보트 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보통 스포츠 종목 행사로 진행이 되고 단오절과는 큰 관련이 없는데요. 푸젠성 푸텐의 이번 행사에는 100여 척의 드래곤보트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 척씩 짝을 지어 이후에서 출발해 무란시를 거쳐 바이탕 후까지 총 길이 10km를 건넜는데 푸텐 사상 최대 규모의 드래곤보트 퍼레이드 행사입니다.
3: 你们是从哪里过来了？我们就旁边亚的船位嘛，弄头就翘起来嘛，翘起来我们前面那个图腾嘛，它会显示出来嘛。这个船是都是扁头的，然后是齐头的。对，是怎样的一个由来呢？由来的话，听之前上一辈讲的话，是以前抗倭嘛，戚继光嘛，那时候倭寇猖獗嘛，戚继光带队行军打仗的时候，就是我们本地的这种齐头船。
0: 压下来吗？还是怎样的一个？
3: 主要是一个功能，就是挡箭的。
0: 哦，对对，
3: 然后从那一代上面演变下来，演变下来，然后渐渐的就成为我们民间的一种娱乐的部分嘛。
0: 我看到你是非常热爱这个划龙舟的，那你平时工作的时候会不会想起来啊？就赶快端午来。
3: 只要是村里面有通知的话，我基本上手头的工作都停掉。
0: 那这样会不会老板嫌弃你？不能这样什么请假啊？
3: 那没事，我自己老板也过来划龙船的，我们不请假，老板也会说放假给我们放假去划龙舟的。在我们莆田这边，划龙船是很重视的。
0: 哎，小心，我们可以聊两句吗？
4: 可以。
0: 因为我刚刚看到了这个，就感觉是很就脱欧的，就是有特色。
4: 这个轮头是我们这莆田，我们这一周是独一无二的轮舟，因为我们村里面全部都是搞雕刻的，然后这一周我们是自己，从以前前辈传下来就是这样的，差不多有200多年了。哎，
0: 它的龙有什么特色呢？
4: 因为我们这个人家是画出来，我们这个龙头是雕。
0: 雕出来的龙，
4: 所以里面含一个龙珠嘛，金色的龙珠，
0: 还含着龙珠，
4: 对，它就那个龙兔珠嘛，这样的。
0: 这个灯笼是什么意思呢？
4: 这个意思就是寓意就是红红火火嘛。这个基本上传统的龙舟上面都有这个挂这个灯笼的这个习俗。 下面是什么？就是花生吗？为什么挂着花生？有的早生贵子的这个，然后我们像我们莆田这个，有这个龙舟，生了一个男丁，就要请这个龙舟的上面一大桌那个船员上去吃饭。我们这边也叫龙舟饭。
0: 哇，那你也有儿子吗？
4: 有啊，我都快有孙子了。
0: 有孙子？那你也请过队员两次？
4: 是了。
0: 哎，花了好几千块钱啊！那他们也会，他们也会就参加这个龙舟队了吗？对，他们还没有。我儿子今年在外地，不在家里啊。很忙。对。中国의
2: 드래곤보트 경주와 달리 한국의 단오절에는 씨름이나 석전 등의 민속놀이가 동반이 되고, 또한 가을 추수에서 풍년을 기원하며 농경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요. 푸텐에서의 단오절은 큰 명절로 천년간 대대로 내려져 오며 드래곤보트 행사가 수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보트를 물에 띄우기 전에는 반드시 길이를 골라 용도를 청하는 의식을 먼저 지른다고 합니다.
5: 我们这对老龙头是同一根樟木制作出来的，传到现在已经有600多年的历史。我们每一年的在端午节的时候，初一就要把龙身请出来，放到先下水。
3: 等到出事的时候，诚请的请龙头出来做点仪式，然后就请到安在那个龙身上，等海水涨潮的时候就可以开始比赛。我们的龙头是有两艘的，一艘是红犀的，一艘是绿犀的。这个红犀是代表着吉进柔情，这个红犀是代表圆满肛门的意思。你看我们这个龙头是张开的，上面是没有牙齿的，这中间的那个舌头是垂直的，在比赛的过程中可以摆动的。
0: 这个是就所有这个龙舟赛的最开始的最第一个一个活动。
3: 对。
0: 那有什么特别的讲究吗？
3: 有，我们这个龙舟的比赛都是男人参加的，女人是不能参加的，这个是有讲究的。
0: 我刚刚在现场观看的时候，就听到了什么？这个龙舟就说成是扒龙舟或者爬龙舟，这是什么名称呢？
3: 这个是我们普仙方言，我们本地话叫做巴林轮。
0: 巴林轮。
3: 巴林轮就是每个轮，每艘轮上就有坐着16位那个龙舟匠人，他们有的担着剑向前前进。所以叫做爬龙舟。
0: 와여기매년오신다는두할머니분이계시는데요한번가서인터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现在是在做什么？
4: 大包圣水，这是哈那个糯米跟那个花生，还有那个红豆，还有蜜枣。
0: 糯米的颜色是比较稍微发黄的，
4: 黄的加碱呐，那个碱。
0: 你们是每年都会过来吗？
4: 哎呀，我们每年都在这边包。
5: 还有讲每年话呢，讲包赞赔三赞呢，大家好，平平安安来了，我阿婶那个。
0: 我也可以包一个吗？
6: 可以啊，
7: 可以。你做得来，熬给一口。你把它包好。
0: 对对对呀。把下面的缝隙就合起来，对，比较紧密的。这是糯米花生。
7: 那都是多少多的？
5: 多少都是老了。
0: 装满，然后，啊，这个是完成的，哦，送给我，谢谢。我也可以挂起来吗？
6: 当然可以，
0: 可以一起挂上去。哇，哇。지금이렇게종지를나무에다걸었는데요좀더많은사람들에게행복과평안을다보여주고알리기위해서이렇게나무에다가높이건다고합니다
2: 푸티엔의드래곤보트팀은대부분마을사원이나공동체단위로구성이되고거의모든마을마다자체드래곤보트팀이있다고해요단우절기간에는펑팅진샤차오커뮤니티의칭저팅팀처럼자발적으로소규모시합을벌이기도하는데지금이들이강변에서경기를준비중이라고해요
0: 想问一下你加入这个龙舟队的一些契机是有什么呢？
8: 我是因为我常年在外，我从小就在外面生活，在家里比较少。18年嘛，18年我后来回来，在家里自己做点小生意。然后19年的时候，就是他们会像那村领导之类的哈，他会各村各户去叫人，然后问你有没有时间去参加。那我本身的话是比较喜欢这种体育运动的，所以刚好这个龙舟运动我没尝试过嘛，所以说可以去试一下。
0: 哇
8: 啊，对，这有这么一个契机。
0: 哇，那看起来是这个我们龙舟团队有好多成员，他们的职业都不一样。
8: 我们都是正常的上班族，没有说都是职业，都是说在家里上班或者干活的。然后我们都是利用晚上的时间来训练。对，就是下班之后7点多到9点的时间。
0: 一起训练的过程当中，有没有就印象比较深刻的，或者是什么受伤啊，或者是这种？
8: 这些受伤肯定是会有，因为我们。不是常年不是都没有从事一些这个龙舟运动嘛，我们毕竟是都是普通的人了嘛，然后我们说在滑的过程中，这像我们这个手哈，都会像这个破皮啦，
0: 真的破皮了，
8: 破皮都会，然后脚也都会多多少少都会有点伤，其实这个是很累的，滑到后面就是靠自己一个意志力再去坚持，就看能不能坚持下去，因为到后面基本是整个人一个全麻的状态了。这也没感觉了，
0: 不会有想抛弃的这种想法。
8: 那不行，因为这个是一个村里面一个大事，你认输的话，说你退出的话，后面那没人都看你，看你没有坚持下来会感染，会传染的。说必须得有呀，只有你一个人坚持，人家看你，哎，你能坚持，那我也能坚持，就这样子，互相感染的一个状态。
2: 경기가시작되었습니다저는운이좋게도안전보장팀배를타고드래곤보트경기를관전합니다
0: 제가 아까 인터뷰를 한 우리의 이 형광색 팀이 이제 결승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아, 이 팀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이팅! 짜요! 짜요!
2: 오늘 드래곤보트 경주는 두 팀씩 대결하고 3판 2선 승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승자조와 패자조가 각각 다시 경기를 펼칩니다. 아까 제가 인터뷰한 시에웨이웨이님이 속한 친저팀이 2연승으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0: 와, 우리 저 형광색 녹색팀이 마지막 막판 후반 스퍼트를 내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선전 6팀이 참여한 곳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8: 赢了，那感受怎么样呢？当时蛮累，这个是累。然后印象印象下来了。到后面，特别是前半程还行，到后面到这个位置的时候，基本就是看你一个意志力在撑下去的。那时候你的脚已经手已经麻了，就整个人就像往前扑一个状态。说白就一个是看着发狂的那个状态，其实那个状态一直是闭着眼睛，你不敢去看旁边，是不敢看的。一看的话，就整个人节奏就会乱掉。滑到后面的话，你这个脚一扔，手脚不是发抖。 然后呢，嘴唇啊、发白、呼吸不过来，很正常的，甚至个人会滑到吐、呕吐都会有，这很正常的。包括我自己本身也有过一次。
0: 哦，也有过一次，在船上。
8: 那是第一次参加比赛的时候，没经验就水死命喝。到后面之后，人家就已经说，以前老手跟你讲说，你不能只喝太多，太渴，容易小口。我们那时候不懂啊，就一口一直灌。然后滑掉了，滑到底的时候就是他的呕吐了。
0: 就当地的年轻人对于这个龙舟文化的，对怎么看待呢，或者怎么样的观点？
8: 我们看在我们。 其他地方我知道哈，我们镇上哈，一年就两个节日比较重大，一个就是龙舟赛，还有一个就是我们丰年这边的游神，能抽出矿来的，大部分人都会回来参加这个活动，抽不出矿的也会抽出来。哇！就是我们有一句话说，可能你可能说半夜凌晨三四点叫他出去喝酒玩干嘛，他不会去。如果你三四点叫他起来了，这个说法是有说法的。对，像我本身是在训练的时候，从不是在泉州上班，我们尤其训练差不多二十来天，我每天晚上。 有时间我就6点多下班，泉州一个小时回来训练，训练一个小时，训练一个小时，然后训练结束再开一个小时回去，就每天晚上抽3个小时这样来回来跑，坚持差不多20几天。哇！对。
0: 중국 많은 지역에는 드래곤보트 풍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푸젠 푸텐 지역의 문화는 독특한데요. 대원들의 이 시합에 대한 열정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요. 이 시합은 속도에 대한 경쟁일 뿐만 아니라 이곳 푸텐 지역의 풍부한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서 민난 지역 사람들의 단합성과 그 전력을 다하는 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끝으로 여러분들도 좋은 단오절 연휴 되셨길 바랍니다.
6: 用脚步丈量每一寸土地，用眼睛感受每一隅风景，用心记录时代的每一段变迁，传递文化之美，传播时代之声，传扬中华之魂，为您展现最立体的中国。记录大时代，每天凤凰卫视中文台。
9: 遥远的酱香，百年的传唱，谜一般的河谷源远流长，中国茅台香飘世界。一点关联塑造时事全貌，二维观测卫星图像追迹，三维破析点明真相，览四方时事，阐五洲风云。 扭六人寻事实轨迹，七纵八横数寰宇变幻，环九霄云外，扫视时代国意。一切尽在空间观测。星期五，凤凰卫视中文台。
10: It's 6 in the morning and I've come to the south side of Hong Kong Aberdeen because today is a very special day. Today is the traditional Dragon Boat Race Festival, which happens once a year, and I've come to the specific part of Hong Kong which has the longest history and most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any boat race across the city. I'm really excited about this, so let's go and check it out.
11: Every year in Hong Kong for the Dragon Boat Festival, Stanley, Dabu, Sha Tian, Aberdeen, as well as other places, will hold dragon boat races. Rowing dragon boats was originally an activity among fishermen. Now, it is watched and participated in by everyone. The figures show that today, there are 280 dragon boat teams in Hong Kong.
12: You guys are obviously quite young. Are you students in Hong Kong, or are you working in Hong Kong? In HKU? What's your team name?
13: United Fisheries.
12: So for you three personally, is this your first time with this race? First time?
13: Second
12: time?
13: First time.
12: How does it feel?
11: The race at Hong Kong Aberdeen has a history of over 150 years. It is supposedly one of the first dragon boat races in all of Hong Kong and contains many traditional elements.
12: Okay, so it turns out that each dragon boat team have their own service boat, which is obviously much, much bigger, where they have their food, where they rest, and where they do their meetings. So now we're on a ferry to get to one of the teams with the longest history in the whole championship.
11: The Tongqing Long Dragon Boat Team has a history of over 100 years. Zhang Huaming is the club chairman.
12: Hello, hello. Can you give us a introduction? What are you doing?
14: We are going to go to Longzhou. We are going to go to Longzhou. We are going to put the Longzhou. We are going to put the Longzhou and put the Longzhou and put the Longzhou and put the 咁樣呢,報紙一齊就點點之後呢,我哋就有一個叫做淨水壺呢個。呢個淨水壺就係辟邪嘅。然之後呢,再用一啲,我哋叫做有啲嘅水,淨過佢之後呢,以大吉大利。咁啊,出去比賽呢,就順順利利,勇奪冠軍。OK。係啦。OK,我攞。好,OK。咁啊,嗱,而家就有㗎啦。好,順順利利。 推後啲，推後啲啊，超哥。OK。好啦，好啦，好啦。但係現在我看了，就是你們把龍頭也給裝上去了，剩下還有其他儀式嗎？每一個龍舟隊，佢都會供奉一個神靈嘅，而呢個神靈咧就係呢個天后娘娘。哦。佢個目的就係話請咗佢學嚟睇龍船，同埋保佑呢班運動員個個平平安安。 順順利利之餘咧，我哋咧對佢咧亦都好尊敬，所以咧一陣咧攞起龍舟之後咧，佢嘅龍舟咧就會爬埋向呢個天后娘娘咧致敬。好。
12: So we just had the official blessing to the dragon spirit. This way, hopefully, we can get the best result. So what they've done is just sprint towards the temple and then do a little prayer, then go past and then sprint back the other way, do a little prayer. And now both their body and their spirits are pumped for the race.
11: Aberdeen was originally a traditional fishing village. The main attraction, as the races, is the Big Dragon Crossing. Big Dragon refers to the longest kind of dragon boat that holds a crew of nearly 50. The dragon boats are the product of traditional woodcraft, every team using their own boat in the race. Over half the members of the Tongqing Long are descendants of fishermen, coming from three main families.
15: 以前他用的办法和你现在用的办法是不是完全一样，还是有些区别？有一啲啲唔同啦。以前我阿叔嘅时候咧练习咧，因为佢哋以前全部都系渔民，佢长好多时间都用紧劳力去做嘢，起网啊、捕鱼啊，佢都用紧劳力。而家呢一个年代嘅练习嘅队员。 佢唔係全部都係用勞力去做嘢，好多係寫字樓啊、好輕便嘅工作啊，所以佢力量方面咧，始終同我阿叔嗰陣時咧就差好遠。佢哋要練習嘅嘢咧就係點樣去練習佢嘅力量、練習佢嘅節奏。以前我阿叔嘅時候咧，佢練習咧就練習佢嘅節奏為多，因為佢哋已經係好大力。
12: So you spend a lot of time on the sea. Your father knows the sea.
16: Yeah, yeah.
12: How about these guys?
16: Both of them also go in a fishing family. The remaining is our friends, maybe like him is my colleagues.
17: Yeah, my welcome party. We are from the fire services.
12: So you just have an open invitation?
17: No need. They will approach us and then, can I join your training? Okay, if you join, you get through the training, you can go for the competition.
12: Tell me about your training.
17: We have a training at night, 7:30 to 9:30, 3 days, 3 nights.
12: 3 days a week?
17: Yeah.
12: And then you have to work and you have
17: to... Everyone have to work.
12: 那我看大家就现在都在忙碌当中啊，是不是准备参加比赛了？系啦，一对一对一对，就是坐一排，然后他们是有固定的座位吗？有啊，
18: 他们已经安排咗固定嘅位置噶啦。那么就说他们还有一个中，还有一个小号的，主要区别在哪里？特别是在要滑动的时候。
19: 其实咧，我哋无论系大龙、中龙、小龙都好啦，我哋首要嘅条件咧就要个奖牌划一。
11: This year's competition has 10 teams in the longboat race. It is the biggest race in all of Hong Kong. And the competition is starting.
12: Hey, 好有力量！加油！加油！加油！可以！哇，明显领先着其他的队伍。